하나 너러 여섯 가지고 지어 소서에서 약 가지고 이거 세 거세 가서 거세 소 가지 하 하사 가지고 세 소세지 하 가지고 이거 세 소세지 하나 너러 가지고 이거 세 소세지 하나 너러 가지고 이거 세 소 호른 이리 상하나 너러 여섯 가지고 세 소세 하나 너러 가지고 이거 세 소세지 야라 나라 하츠가 요새 소세지 하카카자 나라 하츠가 요새 소세지